0: 넘치고 고기잡이도 하고 가을이면 황금파도 물결치는 벌판에서 술래잡이도 했던 고향.
1: 엄마, 고향이란 무엇인가?
0: 고향이란 네가 나서자는 곳이란다.